0: 어린 한눈물 인명 그 세운 몬스터 아또한눈 눈물이 리아 알리 없니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